0: 아차죠, 아냐뇨! 두 프로그라마, 린도 아마네셀! Con la conducción de Cholo Víctor!
1: Para Todo el Perú!